0: 1027.
1: Comunícate a cabina. Marca 3364-929 y 3365-526. Turquesa 92.9 es emocionante.
2: 시청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.